0: 반짝이는 인형기 모았더니.
1: 이놈이가 뭐야?
0: 가만히!
1: 가만히.
0: 니가 미안, 가만! 이놈 빌라카 못해, 야수빌! 야, 인형기 놈! 니 모아가는 거 뭐라고?
1: 소리야, 띠노야, 띠노. 띠노야, 띠노. 예우기 한잔. 묵글룸, 묵글룸!
2: 응사? 아, 꼬마, 이노, 어이사간. 이 묵공기 소공과 묵노다, 아롱, 벨케. 막 이놈 따야. 막 그런 빨빨빨빨 소라스.
1: 예, 아꼬미룸, 아꼬미룸.
0: 아이, 야, 무사려! 어, 무사려!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
1: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
2: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ah, May magkajiha kay sumbag sa ibo. Kini ako ay sikan bang ganit ni sikan!

0: 밀리오. 밀리오.
1: 이놈 까마르비.
0: 일렁, 일렁. 오빠 깃고 까또. 밀로틸로 따꼬비.
1: 드레베. 그리고 니가 니가 마요 항전 문딱 바치깝게다 녹더라. 그, 어? 밀란 따라서까?
0: 오, 밀리오.